여보세요? 어, 동훈아. 나와. 어, 개코랑 같이 있어, 지금. 아, 그냥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하지, 뭐, 소박하게. 클럽? 에이, 너 가면 또 잠들 거잖아.

난 포기가 쉽죠.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가 싶고 필요도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이 싫죠. 잠 못 자는 건 아마도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. 열등감이 깨어날 때마다 난 19에 내가 너무나 그립죠. 나도 불쌍한 티 내고 싶은데 왜 너희 아무것도 몰라요. 어른인 척하는 내가 힘든 게 왜 그러는 척이 됐나요. 이겨낸 나는 무시받는 것까지 이겨낸다며야 이해받는 건가요. 사랑이 없이 무너진 난 그저 어린 거래요. Yeah. 아빠 행복하자 그래도 아들이 이제 돈을 벌어 아빠 향수까지 사줘. 80만원짜리 하루 낭비해도 어디 가든 여유롭게 매일마다 택시 타고 다녀. 웃기지 그래 맞아 엊그제까지만 해도 동전 모아 5, 6, 1, 6 타고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 하던 내가 이제 어제 썼던 100만원은 내게 정말 아무것도 아냐. 미안해 누나들 갓 20살이 됐던 어린 난 집에 가져다가 주는 생활비 20만원이 왜 그렇게까지 아까웠을까. 큰 누나의 결혼식 축가 울어버린 그때 아기 전부는 몰랐을 거야. 아마도 동생은 철없이 받아버렸지 아름다운 신부의 눈물은 30만원. 감사해 아직도 돈 먹었던 편의점 도시락 민규 태원이 먹

누구한테도 안 벌리네 손바닥. 난 행복해 근데 아직도 너무 힘들어. 난 배부른데 자꾸 찾아가 불안 속으로 울부러. 난 인정받고 싶어. 난 위로받고 싶어. 난 행복하고 싶어. 난 사랑받고 싶어. 난 포기가 쉽죠.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 거 쉽고 피요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이 싫죠. 잠 못 자는 건 아마도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. 열등감

사랑이 없이 무너진 난 그저 어린 거래요. 아빠 나는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어. 아니 사실 내가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어. 아빠 전화 받을 때마다 웃고 있으면 좋겠어. 근데 어린 난 그 정도 목소리밖에 못해줘. 빈 집안을 혼자 정리해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게 해서 미안해. 밥은 먹었니? 이런 묻지 말아줘. 아빠보다 맛있는 거 훨씬 많이 먹어 미안해. 누나들한테 떡이 죽지 않게 해줄게. 너는 돈 얘기 안 하게도 벌게. 저 사람들은 나의 성공이 가짜라고 말을 해도 그냥 우리 위해서 이겨내볼게. 버려진 사랑마저 꽃이 되고만 가져. 괜찮지게 않아도 눈 감고 귀를 막어. 사실 건 누나도 아빠를 위한 것도 아냐. 나를 위해 지금 누나의 불행을 팔어. Yeah. 어디까지지? 어디까지가 멀리 보라는 말의 끝. 어린 나이지? 어른스러워지는 게 아직도 그런 척할 수밖에 없는 나의 꿈. 나도 나의 성공을 인정받고 싶어. 나도 나의 슬픔을 위로받고 싶어. 아빠 나는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. 이제 날 미워하는 내게 사랑을 받고 싶어. 난 포기가 쉽죠.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가 싶고 필요도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이 싫죠.

0: 쉽죠.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 거 쉽고 필요도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이 싫죠. 잠 못 자는 건 아마도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. 열등감이 깨어날 때마다 난 연락해. 내가 너무나 그립죠.
1: Here's some more songs for you guys to enjoy. Thank you for sending me messages this week. I hope you guys send me more this upcoming new week as well. This is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by 이정봉 with 이수영, 우린 왜 안 맞을까 by 김나경, and we're gonna listen to 비행기 by 한혜 and 문세윤.

용왕님 목구녕에 든 우밀까지 할커냉완. 잡녀가 물났어렁 죽나 욕심에 죽주. 욕심이 잡녀 잡는다게 욕심이. 그 할림 할망은 그 몸 좀 어떤건댄. 순병 안 났은다. 댕기망사리가 병든 해녀 밥줄이는 십시일반행 사람 살리라. 무사 아주 강 다 퍼주주 그거 다 퍼줍서. 할림 할망 아들이시진디 그 목구녕 불치를 무사 여기다가는 해냄서. 내가 거기 매기진 나 목숨 내낭 만날 저 저승길을 들어감수가. 나가 내 새끼 매기진 내 순파랑 살주. 노미 할망 매기진 전복 다댐수가. 느만냐 가시냐 느 물질 누구한테 배완. 그 자식들 누구 덕에 매경 살넘시냐. 집집마다 지새끼들 입을 쪽쪽 벌령의 심판에 순병 들링 할망 건사과정 해내진 말일까. 난 내 전복 못 죽구다. 악구왕 열불이 덕덕 남서. 거 뭐 순병 뭐하단 걸려시냐. 너 드럭 누워도 똑같이 해줄 거여. 난 안 들어 놈아씨. 해녀 곧지 살고 곧지 죽주. 혼자면 못 산다.